0: 무슨 바람 친다든가 그러니까 신나는 나라
1: 고인 나라 강 사라
0: 그렇다시 나라 맛설까지 들어간다
1: 아스토나
0: 사나 사카르 말씀이 비니어 사나 말씀이 비니어 사나